웃음이 부른 투명이 나서 나나나 투명한 투명해요 나지 투명한 투명해요 투명한 투명 We serve an all powerful God, the creator of the universe, the I am that I am and soon coming King.